0: 괜찮아, 니께? 그룹 B 때 인조나 해히니 2020 rules 중에 옵션 A 미니 솜니다나 핏 솜니 라 세컨 솜니 총 N 옵션 B 대지 솜니 A로 옵션 C 미니 솜니 총 엑서사이즈 라락인 인호는 인전에 옵션 A 미니 솜니 다나 핏 솜니 라 세컨 솜니 총 N 다이 맞아 올리 아눈좀좀 창대 클랏 마이 그룹 A 때 인인 중엠
1: 아.
0: 저에 카마디 라우 투어 옵션 A 투 타담 옵션 B 무갈 옵션 C 투인인 후네 인제네
2: 옵션 B 무탈.
0: 옵션 B 못 말한데 올해 타임 아저와 아디카니 그룹 B 때 인조나 해히니 에 스트레스 디레 난 엥에 차 그룹 옵션 A 주인 옵션 B 톡락 투 or 메디테이션 그룹 옵션 C 폰엔랭인 후네 인천에
3: 옵션 B 톡락 투 메디테이션
0: 옵션 B 톡락 투 엠오 메디테이션 올레 인찬나 아디께 그룹 A 때 올레 굿벤 데 하간 와사우 사우도냐 오간 찬디 카주아닌 그룹 A 때 인존 헤히니 에 루작난 엥 비타민 예 포이모 옵션 A 비타민 A 옵션 B 비타민 C 옵션 C 비타민 D 인후네 인전에
1: 옵션 C 비타민 D
0: 옵션 C 비타민 D 인디아 혼은 저와 인상 되거니 그룹 B 때 인존아 주 해히니 에 비타민 D 간 모나 차벨 주 옵션 A 니사 옵션 B 라술 옵션 C DVN 인혼은 인전에
1: 옵션 B 와술
0: 옵션 B 라술 아인디아 인컨피엠 에 인컨피 찌알로니 뭐 돈주마미 히츠 디클라우트 마이 고비테 인찬데 우싸우 우싸우 앙아이도나니 니사 티카 차나 디가니 조나 돗레탄 그룹 에테 콜레스테롤 차라우 티냐 티냠 투린 엥에 에이투르 옵션 에 아르투이 춤 옵션 비 오츠 사하 바담 옵션 C 목타우 인후나 인제네
2: 옵션 A 알뚜이 춤
0: 옵션 A 알뚜이 춤 눈디아 어 인후나 인스 아저바 인컨피엠
2: 되오
0: 헤오 인컨피 끝 로마야 둥둥 포 흰창 디글로 끝 마이 포이 컵 마이 그룹 A 데 보인 찬레 데 플레 강아이 도니 그룹 B 때 닌링엠
1: 아
0: 인존아 주 해히니 에 카르카타 보이 앵자트 녜 사이 투르 에나 옵션 에나 니카타 보이 툼 옵션 B 카르카타 보이 니 아창 보이 툼 옵션 C 카카타 보이 카인 후네 인전에
3: 옵션 B car 카타 보이 니 짱어 보이 툼
0: 옵션 B 카르카타 보이 니 아창 보이 툼 디아 올레 그룹 B 된 창디가니 도나 조안 그룹 A 때 존아 간인 조드 랭아 투 드링 현 엥낫 낭이 아텐 테이 옵션 A 시탕 옵션 B 존 툼레 타울루둑 타울루둑 옵션 C 밋나 인 후나 인전에
1: 옵션 B 준툼 레 타울루둑
0: 옵션 B 존 툼레 타울루둑 디아 창 디가니 올레 두나 현 그룹 B 때 존아 간인 좋 랭아 인 존은 주 해히니 다카르 카드나 엥에 티 투어 옵션 A 주 A 옵션 B 타울라 탁사 소이조이로 옵션 C 무타담 인 후네 인제네
3: 옵션 B 타올

0: 야 아토가 차보카 카미 카칸 칸 앙에
1: 아니 레롱아 차토라 두테렘
0: 롱아 차토라 카 두테추 두다시나 카 토푸이 친테 종 종테 틴 롱레라 마카 토푸이테 틴 레디오 아이조라 카 토푸이 종 종테 레 문샹샹 카 칸충테 탄 칸칸앙에
1: 오레 오레 에 롱아 향행이 두랑아 양 어 아니 레 레디오 향인 엥티아랭이 토토레
0: zangi som ni pa september atang khanin e do dashan aizol train kalawin sona
1: ani tak chu alarei lutuk lawani mo ani le radio a hianin engnge it na chel beri soi fi athem
0: eta udc in ka oma pro tuna hi chuanin e ka ka post tak chu lung le ania lung le na te sai ha lampang na te hi ka khoi deu berani
1: ano mom le mai ani chuan eng phone se ila khan la du sakina katan wanani ti kha nga khapot meng o
0: ole